0: 빵. 오.
1: 너라 너라 잘 먹어.
0: 오빠 백궁.
1: 꿀로 받친 유머니까 공안이 뿐 그래.
0: 그래서 오빠.
1: 뿐 사사해. 그래 생뿐 뭐든 깡갱갱갱.
0: 아름 뭐구 오빠 백궁. 오빠 너무 생나나꼬.
1: 뭐든 된. 자리니까 가랭가리 빼트로. 사니끼네 블론조던 도고. 와룽 너포 미니마켓 쩍갑 낭기 그레이스 뭐든 싹 낭기 주잇
0: 백궁 구위 진능니 GRES 디보초 그리스 마야르마니 고급부도한 쭈꿉 구나아키 해피 강구 녀켄 QR코드 무리 프로세스 트랜삭시 다디 감방 lan aman.
1: Walah, datos titik keris pusaka giten.
0: Dudu bagung.
1: Walah, gipun, nek ngaten kulo ngambil artane den. Ajeng kulo nggih nebus gaden.
0: Ora genah.